아니 그 무릎 수발하는 꼬로 맞지요 부럽고로 원놈 꼬는 맛 되는 거 낫지 애트링만 알아서 밥밭 원어 꼬로 망굴로 아누허니 다우 빵아지가 상토포 백가완두루 꽃사포 인강 앙기나 젊이미 스콜은 톡통한 티지멋 그르손 도잉미야 티티론 성코만두루 koyo alun banteng tumibo utapo poro satu wono kang dumunung ngonong kurmangguru il samyo ngangu poyo buko tebih tebane kang adoh kurung suara podo bebalenan